그러면 뭐 미지미지 다 도와주고 있어야지. 그래도 뭐 아니 뭐하러 그냥 그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선생님 담아나 말씀을 보자. 내가 지금 눈이 벌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애기들 뭐 아니 피아니 그 무슨 말이 하버게 하면 오버스탄카 이제 부인 이제 부고스탄카 아버 그 못했지 민자 보니라 보니 포스트리샤 바자 거리 뭐아 이제 미지 바토

0: 좀 된다고. 애초에 개면 뭐 좋다 개면 하면 아뭐 어느 뭐 내가 그래 아는 뭐 상인이다 그래. 너무 같은 거고서 아. 그다음 아버지 몸들 몰로 구두를 들고 아마 니는 북한에 가라카니야. 나는 지금 뭐라고 아버 한. 니는 무슨 니는 북한에 무슨 뭐야. 나는 그런 뭘 구해 다 쳤다 그래. 아버지 받은 거 니는 그라 니니 북한에 가라카니는 오 니는 뭐는 저 했는 거. 나 그걸 아무 무슨 일하는 거. 그걸 니가 뭐가 그래. 그다음 이제 뭐라고 이제 니는 북한은 온도 관리미야, 북한은 북한이야. 뭐라고 이렇게 있고 없어서 탕 탕고.
1: 아우.
0: 그러나, 아버지 할 아빠 아버지한테도 거두고 사회 가니까.
1: 아우.
0: 아버님 바로 아버님 아 앞이 탕 탕하는 자리. 왜 그 왜 좀 못 살 때 꼭 사오. 아버님 이미 이미 오빠의 그 이미 남아 그리고 벌벌해서 더 이상의 무슨 그 오빠의 그리고.
1: 아우.
0: 좀 못 살 때.
1: 아버님
0: 뭐. 학급이요, 뭐 대부 양이 좀 있고,
1: 아,
0: 그럼 꼭그죠 아버님 아따 푸시아이, 그래서 이니 콜모니 이니 함노로 도로 가이나이, 이 수남제자, 아께 어떤 패널로비 아버지 이니 콜모니 여도 무슨 전모, 너다가 이 무슨 전모, 어째 분을 갈탄이, 이니 전문 갈탄이 분을 야 아무튼이 할까이다 할까이다.
1: 아버님.
0: 봐봐 문어 물고기 먹고 국물도 하나 먹지 할 거야 잠깐 할 거야 니 그러면
1: 아분
0: 아버지 국물이야 아버지 검사가 열돈 감독이야
1: 벨라이노 한바이 벨라이 벨라이케노 한바이 그런 말이 바뀌 아우 랑석티 다크부쿠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 어번카 지니 허다오 데이 지니 동룽고 응약해봐 지니 Borokni, Tangsungni, Tomung Chamungo, Tsungnoje, effect climani, Abonka, Romdi, Bo Tumung, Bini Nok Nukumbai, Belai, Salbrum Brumno, Chalzak, Sashung Matongo, Ungakeba, Bini Koroksa, Fano Baya Brokri, Amtehai, Jotono Bono Munuyo, Ungakeba, Bono Saknanga Clayo, Amtehero Tumung Nuksaka Nikebo, Amtehai Borok, J Borok, Abohai, Tomung Chamung, Manjaki Tongai, Borokni, Bukao, Amtehai, Wansuk Muhamia, Kasawi mano. Romdi rungnogo, eva rungnok kotoro, rungnok yungrogo, ngyakeba samung tangmani jagawo, internet, ngyakeba amti hai, tumuno, net, ti, mungsasu kebeng mung, ngyakeba lachir mung, man mung, eva lachimung rizak mung, amti herok nukzaka hanke, abo amti herok washoshu nukzako. Abno karibo romdi bini. Cerayful nisimi ngyakheba tabuk ni jarawo bini kebangma nok nukhung nukhung ni tomung chamung bini wansuk mungo belaikheno kebeng mung nukjakha bumabupani tomung chamung kebo nok ni bororok ni tomung chamung amte herokbo chini bororok ni bkhano disbalance klai khibuo. Apno karibo romdi bosong rugi ngyakheba hoda rugi kebangma saknang jagya klai jakmani ngyakheba chela ngyakheba buri jesapano unthun abo bini wansuk mongo buibai lachimung rizakmani amte herok tumung nukja khankebo eba bini tomung chamung norugai bui munei khanke ngyakheba lachimung rukhanke amte herok bukhao kasao apno karibo nukja go physical te biological factor obo bohaino chini bisak bai te chini romdi Chini Bororok, Amte Hai Kabangmano Nugo, J Kudukma Joraromui, Kaisasuk Beram Hamyabai, Ungyakeba, Te Hamplai Azat, Amti Berambai, Kurungui Tonka Nge, Bini Busak Belai, Sazakmani Shoju Klaimania Eba, Abono Soi Mania Unka Nge, Amte Hai Lam Romui Kibu, Romdi Abono Karibo, J Bororok, Kabangko, alcoholic money eba fekjak nai manai abohai manai rokno chakha hanke nungkha hanke romdi drugs chuak amte herok tumung nungkha hanke bo chini bokhrok ni je wansuk mani abo mental disbalance ungui tei abo kefego tongmani bagai bo jorao bopti hai samung tangnani abo saimanya ungui thango abuni bagai waisu

해결하기는 모르고 증 어르삼 록시미노 진이 더 많이 어몽가진이 벨라이 꽃도 진이 손뻗디 하니 많아 아버님 바게 아기오 어르삼 록바이시미세 증 스릉라이 흐릉라이 개증 파이마니 진이 아시급방마 후쿠무무쿠무록노 증 어르삽 무록네 미싱뜨이 어꼬토마 꼭당 꼭롭 계랑 꼬토마록네 미싱뜨이 제 진이 급방마 아 진이 랑마니 꼬그록노 구부이 꼬그록노 증 레가우이 두파이 펠레마니 오베박노 어르삽 무록네 미싱뜨이노 증 레가이 두우이마노 증 보코로고 루즈우이 레가우이 보자호리 힐이 가게 르카우이도 볼라이마니야 어부증 진이 코고 코고 클라이노 증 진이 호고무 호고무 럭노 진이 꽉타이 꼬무 진이 라이브마니 꼬그로노 증 르카이도 보마니 아버님 바가 어르삼으로 볼라이 캐나낭마니 바리 증 하이나이데이 당샤르삼 카나라이오나 어저라워

0: 나록 그런 게 사이마노 하이가 봐 아바 하이로 그르이 바 사나네 무슨이야 셰르 클라이냐네 무슨이야 안케 너록 니 크라나 무슨 삭만 르삽모 가삼 르삽모 럭노 크나라이네 아 모이도 클라이라이 아기보 쟁 크나프라이 크나프라이 하이로케 크나독 삭마록 쟁 파디디니 스라이 스라이케 크나라이네 아보네 바게 닥티 닥티 아로 크릉나니 바게 자이톡디 쟁 너록니 크라나 무슨 삭마니 럭노 쟁 빨케 크나라이네 아우 파리케 어저러워 꼭둑새 파이던가 나이네는 꼭두고 사보도 헬로 헬로 라인 저희 탄가 아 그방마 디스타봉이마노 지니 꼭두바이 그릉마니 다니러고 아버님밖에 칼록디 카타바이디 그릉나니밖에 자이도고 이동디 헬로
1: 헬로
0: 헬로 디포르 카함 타쿡 에산나 더 샤그라 디카이 타쿡 니니 디니 하이 샬로 무이토 만 마록니 비싱고 카카 마니 넨 게샤 카나위 카캄 카 바 카난 카 와나이 정 마니 스라이 상 카 아바이 케 우쩐 카캄 무 아바 하라고 무이토 똥 칸케 사이마노 하이 카바 르삽 문 크라난 무슨 칸케 나렉 노 사이마노 샤디도
1: Do
0: Shadi Boris Amno Kranai Chiro Kumani, Nah, Boris Amno Kranai Tako Shadido Nung Shamani Cock. Actually, I want Nung Shamani Cock Ninkanya do. Tong Tino Muito Manu Nung Shamani Cock. Hi, she do. Tong Tino, I was his second cock. Lamni catching Rizabmuno, Jing Sina Tanganget or Okazarnito Jing Siablena Heda. Puilani no no masuyo abone bage puilani kok thaino shadita blaina hambai ninino tong romuiman ka phiaba obai kbang mar samung soltai soltai tong o jing romuima yangi thango shadido
1: bai bai kyang koi gena dikhe
0: chadi ning dedicated khaina rok to khana oi no tong nai tai je ning boro no ya phare boro khana ni tong nai shadida
1: dara brige By Shriki, Dara Razo, Dara Vishrai, Dara Sajindra, Nana Analeki, Nana Serti, Dara Ravindra,
0: Kaklao Borok Zotron, Koi Hermani, and Borok no Rizap no Yafermani no Borok Knighton, Wayan Nine. Hey da, Belai can a humbai, Belai humbai. Aw, hai na hai kok dugi asak mana buka tang lain neng? Hello.
2: Hello.
0: Ayam kok nuni sukumar sahori kau? Tak kok sukumar. Shadi do.
2: Ini semua cuma numpang dah. Aji je kakak mana? Aji tu kakak maru tu apa kau? Aji jalan.
0: Aw, agi woto belai kena abo ceng cini tirpura ha simia cini Bharat se agi wot 200 bosor Inggris rok sasan khailangka ceng no kusubui chalangka cini bebak sompoti borok lutu hitalangka cini orani hira cini orani rangsak bebak mentalangai thang bakya Chini desh afur belai no gorib. Gaching chini desh ni je razdhani Delhi abu bai chini Tripura belai khe kachal. Ga aroni shebrok chini government ni je manthai shoktai hai kebo borok je borok ni thani shogui ri nani obo chini Tripura haste belai no salai thango tai ajora rogoto jugajug ni je byabostha. Lamang teng birbri pining teng, abro belai nak kiri ni bagai, belai cini bororok kiri ok mat tong zabai kya. Hai adi bana? Jumbo angbo abah hai rokno nugui pegam, nugui pegak sengki si sapan abro rokno nu kata, saiman kata gorip kiri tamu nohin. Hai ada? 따복